구름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

새싹이니까 QWR의 고민 중독, 클론의 빙빙빙 청해 주셨어요. 이번 주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나 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예, 이번 주도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네요. 한 주 동안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달려온 만큼 금요일쯤 되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쉬어가고 싶어지는 것 같죠.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주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간 남은 시간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고 명절 대목이라 예, 고생 엄청 많이 했었을 텐데 예, 오늘 안전 운전으로 끝까지 마무리 잘 하고요. 주말에는 일 생각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는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명절이라고 혹시 주말까지 일하는 건 아니겠죠? 하여간 잘 쉬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국장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요. 몸이 무겁네요. 이불로 가라앉는 줄 알았어요. 겨우 일어났어요. 오늘은 병원에 다녀와야겠어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서연의 드라이빙 인투 블루. 노래의 경쾌함에 비해서는 제목은 우울하네요. Be Your Side의 The Real Us, 미음 지읒에 발광하는 대머리 청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이 탈모 인구가 천만인데 발광하는 대머리라니. 노래는 하여간 궁금하네요.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몸이 그렇게 무거웠다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오늘 병원에 다녀온다니 잘 살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아침 저녁 기온차가 큰 때는 컨디션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것보다 몸부터 잘 챙기고요. 진료 잘 받고 돌아와서 몸도 마음도 조금 가벼워지면 좋겠네요. 조심히 잘 다녀오고요. 오늘도 화이팅!

요 정도 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오랜만에 다녀오셨네요. 행복해자라님 신청사연입니다. 정하로의 나의 달, 주은의 I miss you, 도유카의 네가 없는 매일매일 청해 주셨습니다. 토보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잘 지내셨죠?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어째 더 바쁜 것 같죠? 2주일 동안 친정가에 있다가 남편 아프고 아이 아프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네요. 오늘은 또 점심때 외출을 해야 해서 아침에 잠깐 들어왔어요. 토보님 오늘도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다는 말이 괜히 웃음도 나면서 얼마나 또 정신없이 지내셨는지 느껴집니다. 친정에 다녀오고 남편의 아이까지 아프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본인 몸 돌볼 틈도 없었겠어요. 또 오늘 아침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심 외출도 잘 다녀오시고 오늘만큼은 행복해자라님 자신을 위한 여유도 조금 챙기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금요일 보내시고 추석 전휴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아무쪼록 행복님 포함 가족 모두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가을 하면 그냥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문세의 옛사랑 듣고 계시고요. 남자 가수들 발라드 곡들 세 곡 듣고 엔딩으로 오겠습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세절예단 단미님 방송이에요.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단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흑장미님이 노래 듣고 싶다고 그랬길래 들어봤는데 이석훈 노래 리메이크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날이죠.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에는 동안 쌓인 피로도 조금 내려놓으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 근무하고 또 명절 연휴가 이어지면서 방송으로는 한 주 쉬어가게 됐네요. 조금 이른 인사지만 명절 연휴도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휴 동안 잘 쉬고 좋은 시간 보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그리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루숲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숲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 있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남겨지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때가 있죠. 그 틈을 타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조용히 밀려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시간 의외로 참 소중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음이 쓸쓸해질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딱 하나만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향긋한 커피 한 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산책도 좋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은 어느새 쓸쓸함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채워주는 시간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오늘 신청곡이 굉장히 이렇게 팍팍 꽂히네요. 네, 이시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시아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요즘 이 곡이 꽤나 인기인가 봐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틀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여기저기 많이 들리는 곡? 저도 은퇴를 하고 싶은데 어제도 은퇴에 대해서 이제 동료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동기들이 있거든요, 회사에. 동기 몇 명씩 모여가지고 은퇴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답이 안 나기는 했어요. 답이 없어요. 은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적인 입장이다. 그냥 뭐랄까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나의 입장은 좀 더 확고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저도 근데 가사에 좀 되게 꽂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제 의지와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신가요? 우린 언제 은퇴할 수 있나요? 병아리 아빠님께서 현금이 5억 넘게 있으면 해도 됩니다 하셨네요. 아, 그럼 또 이제 제 입장적인 입장을 조금 더 확고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없어요. 출근하겠습니다. 루미고구님께서 다녀가셨어요. 긴 머리 못하는 단미 하셨는데 저 무슨 소리예요? 저 머리 엄청 길었어요 지금. 아직 어깨에 닿지는 않는데 머리 엄청 길어가지고 조만간에 막 흑장미님처럼 머리 길어질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나 근데? 길면 어쩔 건데. 긴 머리 돼서 할 수 있나? 근데 짧은 머리 하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지금 제가 귀를 덮기는 했거든요. 이제 귀 덮고 막 그때쯤이 가장 힘들 때예요. 그 고비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제 이 차인데 저는 이제 넘겼어요. 이제는 조금 더 기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0: 제가 방금 거울을 좀 봤거든요.
1: 아, 얼마나 머리가 길었지?
0: 하고 봤는데 귀 밑으로 한 5cm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 머리 진짜 많이 길었어요. 혹시나 언젠가 만에 하나라도 긴 머리가 된다면, 아 근데 긴 머리 진짜 안 어울려가지고. 그렇지만 네, 긴 머리가 된다면 여러분들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긴 머리가 된다면 정인이 엄마님께서 단미님 또 만나니 행복합니다. 저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좀 무해한 사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냥 작은 거에도 소소하게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같이 있으면 어떤 그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좋은 사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우울 모드입니다. 흐릿흐릿해요. 아들이랑 오후에 집 앞 야채 가게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전에 왔는데 오후에는 안 오기를 빌어봅니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네요. 아, 그렇게 됐네요 벌써. 추석에 어디 갈 데 없는 며느리입니다. 집콕이에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좋겠는데? 집에서 전이나 부쳐 먹을까 봐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곧 다가오는 추석도 잘 보내세요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는 내내 쉬어가지고 쉰다기보다는 이제 출근을 안 하는 거죠. 출근을 안 하는데 글쎄요. 뭘 하게 될까요? 네, 뭐 집에 있는 날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근데 또 계속 나갈 일이 생기겠죠. 네. 저희도 이제는 뭐 차례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명절 음식을 먹기는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어머니가 해주실 것 같은데 저도 그 전을 좋아하거든요. 산적 이런 것도 좋아하고 동그랑땡? 그것도 좋아해서 저도 그러면 이번엔 집에서 소소하게 그런 거 좀 만들어서 먹어볼까요?

갑자기 좀 뜬금없기는 한데 갈치조림이 너무 먹고 싶다. 너무까지는 아니고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는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닐라 빈 라떼? 네, 이걸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니글거리는. 그래서 매콤하고 칼칼한 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생각이 또 뻗어나가서, 아, 그렇다면 갈치조림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대화창에서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름 휴가를 속초로 다녀오신 우리 흑장미님께서 곰치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저희 동네에도 곰칫국 파는 곳이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 진짜 자주 먹었거든요. 집에서도 엄마가 자주 끓여주셨어요. 여기 보통 이제 김치 넣고 이렇게 칼칼하게 끓이는데, 저희는 맑게 이렇게 무 썰어 넣고 그렇게 해서 맑게 끓여서 먹었거든요. 어렸을 때. 또 언젠가부터 곰치가 귀해졌대요. 그래서 뭐 시가로도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몇년 전에, 몇 년? 작년? 작년쯤이었나? 곰칫국을 먹었는데, 제가 알던 맛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항상, 아, 곰칫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 그날 먹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추억 속의 맛이구나. 그때랑 맛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저한테 곰칫국은 추억의 음식? 우리 엄마가 끓여준 게 제일 맛있었는데, 엄마가 이제는 안 끓여주겠죠.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단미님. 이틀 동안 몸

몸살 때문에 식겁했습니다. 독감 검사도 했죠.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담미님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아 맞아요. 요즘 진짜 감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셨던 하진우의 내 삶의 이유 함께 했습니다.

행복해져란 님이세요. 단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바쁘게 잘 지냈어요. 점심때 외출을 해야 해서 청소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청해주셨던 곡입니다. 소수빈의 더 아름다워져,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두 곡 함께 했어요. 어떡하지? 제가 지금 대화창을 보고 있었는데 들콩님께서 작업하시는 곳에 저희 방송을 이제 크게 틀어놓고 계신가 봐요. 근데 제 선곡이 잘 맞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선곡한 거라기보단 신청곡인데 제 시간의 신청곡들은 그냥 다 이 정도의 템포들이거든요.

일하시면서 좀 힘나는 곡을 틀자고 하면 사실 막 그 댄스곡 이런 걸 틀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래도 좀 애정을

저희하고도 흑장미님은 입장이 좀 다르셔가지고 이게 진짜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 이번에 이제 제 동기가 그 기관평가를 받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도 느꼈어요. 그 친구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 나 진짜 똥 밟았어 이거예요. 똥 밟았어. 내가 진짜 이거 괜히 맡아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땡땡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진짜 틈만 나면 때려쳐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평가, 기간평가 실사를 굉장히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너의 추구미와 전혀 맞지 않는 이 생활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책임감인 거죠. 우리 흑장미님도 책임감이신 거잖아요. 몸도 항상 또 약하세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약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뭐 그럼 하지 말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냥 제가 도와드릴 길이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두 시간만 하고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음악만 걸어두고요. 이상하게 열지면 열은 없는데 몸이 뜨겁습니다.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납니다. 뭐 단미님이 의사도 아닌데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언니. 노래 전해드릴게요.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 우리 흑장미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흑장미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대화창에 누가 계신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대화창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대화창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너무 대화창 얘기만 했죠. 혼내주세요. 혼나야지 뭐. 흑장미님 계십니다. 다음 시간 방송 이어주실 분이시죠? 네. 몸이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굉장히 막 흑장미님은 그러니까 뭐 또 다시 얘기하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어디 여행 가고 하실 때도 이렇게 조심스러워하세요. 네. 저 언제까지 비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고단한 삶이시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네, 흑장미님 계시고요. 그리고 현금 5억이 있으면 언제든 은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병아리 아빠님. 병아리 아빠님 계십니다. 아, 그리고 좀 놀랐어요. 책이 왔네? 하시면서 달려나가신 우리 아연님. 저는 보통 이제 택배가 온다, 뭐가 온다 하면 이제 먹을 것들. 네. 거의 뭐 먹는 거, 이런 거 받을 때 좀 즐거워 하는데. 책이 왔네? 하시면서 달려나가시는 아연님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연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고래고래 하시는 우리 흰수염 고래님 계십니다. 그리고 정인이 엄마님. 네. 그 무해하신 분.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왕자탄 백만님. 근데, 아, 이게 갑자기. 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되지? 그러니까 백마가 왕자님 어깨 타도 그렇고 등에 타도 그렇고 진짜 힘들겠다. 죽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왕자탄 백마님 계시고요. 이제 없네요. 이제 없는데 근데 왜 이렇게 대화방 얘기를 많이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당백이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재밌으신데요. 재밌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밌는 분들 그리고 감사한 분들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재봉틀 고양이님이십니다. 바지 사장, 아니 임시 사장직을 끝내놓고 정말 하루 쉬고 싶은데 그냥 꾸역꾸역 나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뭔가 자꾸 걸려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심리적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또한 쉽지 않네. 맥빠진 모습으로 휘청거리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먼데 점점 시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마음을 보며 아휴, 그래도 가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즌이 끝나고 나서 느끼는 허탈감을 넘어서 그 공허함을 맛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언니에게 미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시즌이 끝나는데 혹시 제가 자주 오지 못하더라도 아쉬움 없이 좋은 음악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강하세요.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신 언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고 또 고맙습니다. 일단 그 얘기. 지난번에 우리 재봉투 고양이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사장님이 왜 저를 대타로 넣으셨을까요? 왜 제가 임시 사장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뭔가 그 걸려서 넘어지는 심리적 장애물 그걸 극복하고서 꾸역꾸역 또 출근을 했잖아요. 틈만 나면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도망갈 핑계만 찾고 그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 저를 포함해서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안 나갈 수 있지? 맨날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재봉투 고양이님은 꾸역꾸역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또 출근하시잖아요. 성실함? 네. 그리고 그 단단한 책임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장님이 픽하셨겠죠. 그리고 또 저도 고맙다는 말을 근데 벌써 하기는 좀 그렇죠. 지금 9월인데 아직 추석도 지나지 않았고 우리가 벌써 올해도 잘 부탁해요 이런 얘기 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고 곧 10월이고 그렇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꺄! 하시면서 우리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담미언니 안녕하세요. 비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비온 뒤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이제 긴팔 옷을 꺼내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는 아침에 저 출근할 때 기온이 13도, 16도 그래요. 진짜 추워졌어요. 이제 긴팔을 꺼내야 되는데 꺼내놓은 긴팔이 몇 개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거든요. 옷장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강의도 3개나 듣고 왔습니다. 아직 조별 레포트를 마무리 못했는데 아이고 아 바쁘겠네요. 오늘 안으로는 마무리해서 제출해야겠습니다. 내일이 주말이네요 언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언니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그 사랑 고백 언제나 듣기 좋죠. 고맙습니다. 청해주신 곡 듣고 올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그렇지만 예. 아 아니죠 점심시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좀 설레잖아요. 저도 요즘에 회사에서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좋아하는 점심 메뉴는 아 점심 메뉴가 아니라 그냥 이제 식당 메뉴는 일단은 그거 그 김치찌개 네, 참치 김치찌개 그리고 미역국 저희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잔치국수가 나오거든요. 제가 잔치국수를 엄청 좋아합니다. 잔치국수 좋아하고 아 그거 뭐죠? 두부를 이렇게 튀겨가지고 두부탕수? 탕수두부 뭐 하여튼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그거예요. 도토리묵? 진짜 정말 하등 쓸데없는 것 같아요. 밥 반찬으로 묵을 준다는 거는 그리고 잡채 도대체 왜 네 이런 근데 뭐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입맛이고 저는 진짜 별로예요. 밥 반찬으로 묵 나오는 거 제일 싫어요. 묵무침 뭐 이런 어쩌라는 거야 그거. 아 그러니까요 두부탕 두부 아 그 있어요 예 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되게 맛있어요. 아 저 그것도 좋아요. 가지 볶음인가? 그것도 되게 맛있고 여러분 뭐 드세요? 점심? 맛있는 거 드십시오. 뭐 뭘 드시든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이 없어요. 아마 추석 지나고서 올 것 같은데 그때 또 우리 건강하게 밝게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 흑정미님과 더 많이 행복하실 거죠? 좋은 시간,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짬입니다. 우리 담미님 아침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노래 세 곡 아프긴 아픈가 봐요. 나온 노래 또 나오고 네, 빨리 바꿔서 전해드렸지만 네, 어쨌든 세 곡 준비해서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일단 12시를 출발해서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그 후로는 9시까지 네, 병원 갔다 올 동안은 노래만 나갈 거고요. 갔다 와서는 신청곡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기가 올려갖고 멘트를 계속하지 못할 것 같고요. 신청곡은 준비해드릴게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낯송의 지하철 타다가 생각났어. 그리고 로버 이제 정답은 없더라.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 두 곡을 더 전해드리고 자, 이제 신청곡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침부터 몸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나자마자 뭘 했는지 여태까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행복해져라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희재미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남편 대학병원 약 타러 가야 해요. 제가 집에 있다고 아이 마냥 같이 가자고 조르네요. 뭐 같이 나들이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이긴 하죠. 병원 가실 때 마스크 꼭 쓰고 가세요. 감기도 너무 유행이고 또 코로나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마스크는 병원 가실 저도 병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쓰거든요. 잘 나가지도 않는데 감기는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보호자로 큰아들 데리고 병원 갑니다. 그래서 방송 듣다가 가야 해서 1등으로 다녀가요.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를 세 곡도 전해 드리려고 하다가 빨리 준비해 드려요. 네. 장민도 몸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주말 잘 쉬고 다음 주 건강하게 만나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시즈 더 데이의 기다리면, 서준의 너와 듣던 노래, 키드와인의 사랑이야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이 이게 되게 애매하게 아픈 게 막 엄청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밤되면 좀 아프고 아침에 점심에 낮에는 좀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목도 되게 따끔거리고 귀도 아프고 저는 감기 걸리면 귀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원래 제가 가을에는 감기 안 걸리는데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해져라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녀오시고 밖에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그리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모두 함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뵈니 더 좋네요.

다음 신청곡은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정민님. 부산은 가을비가 촉촉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가을은 더 깊어지겠지요. 감기 증상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이 감기란 놈은 조심한다 해도 한순간에 오는 놈이라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죠. 점심시간 기다리며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이렇게 감기가 올지 몰랐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방송 2시까지 하고 병원부터 갔다 와야겠어요. 백결의 투더 드라이브, 로시의 곡과 리디아의 또 너야 신청해주신 곡, 네, 감사히 함께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피사마님도 아픈 거 얼른 밖에 뛰어버리시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래요.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몸은 괜찮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질어질하고 지금 요새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아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뭘 시켜줘야 되는데 냉면이 먹고 싶대요. 지금 냉면을 한 그릇만 배달이 안 돼갖고 뭘 같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어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현서의 널 떠나보내기엔 너무 아프지만 에코비의 나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한 해 문서임에 가르쳐줘 이렇게 신청곡으로 남겨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꽃미남님은 감기 진짜 조심하시고요.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아이랑 얘기하느라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네, 그렇게 세 곡 준비해드리고요. 네, 올게요. 어쨌든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고마워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시호님께서 이승철의 사랑했나봐 신청해 주셨는데, 이승철 노래는 사랑 하나봐 이고요, 윤도현 노래가 사랑했나봐 라서 둘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인이 엄마님 들으라고 제가 여서방의 엄마도 처음이야 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을까요? 노래 잘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잘 들었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연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연님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병원 잘 다녀오세요. 저는 오후에 아들이랑 마실 가려고요. 비가 와서 바닥이 더러워 유모차 밖이 엉망될 듯 하지만 가야 되는 터라 갔다 와서 밖이 청소해야죠. 귀차니즘이 가득합니다. 그러게요. 이맘때만 되면 진짜 나가기가 싫어져요. 곧 또 명절이라 진짜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명절 좀 없애버리면 안 돼요. 저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오세요. 음악 걸어놓고 있을 테니까 왔다 갔다 음악 들으시면서 언니도 잘 다녀오세요. 힘내시고요 하시면서 체리블렛에 무릎 탁 치고 전소미의 XOXO 방탄소년단의 잠시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리고요. 저는 신청을 조금 천천히 마감할게요. 2시까지 멘트 할 거라서 30분에 마감해놓고 2시까지 멘트하고 또 노래 쭉 걸어놓고 나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딱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여사방에 울 엄마도 처음이야. 참 전화가 왔어요. 일단 노래 전해드릴게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어요. 제가 2시까지 멘트하고 병원에 갔다 와서 신청곡만 다시 그을게요. 지금은 병원 가요 라고 걸어놨어요. 햄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장시간 방송하시는군요. 불철주야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야간 작업이 있어 출근을 늦게 했습니다. 9시까지 사무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을게요. 아프지 마세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지아의 내겐 너무 멋진 그대, 조성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시청해주셔서 모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꽃미나님 신청구도 멘트 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햄버거님도 아프지 마시고 밤에 늦게까지 또 일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힘내요. 아셨죠?

제가 병원만 긋는 사이에 우리 꽃미남님이 사연을 쓰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 독감 주사 미리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 저 독감 주사 맞아야 되는데 감기 걸려서 뭐 열만 안 나면 주사 맞춰주긴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병원을 가봐야겠어요.

주사는 정말 아픈데. 주사 뭐 무서워요. 저는 하도 피도 뽑고 하도 주사를 맞아서 지금 주사는 안 아파요. 그 정도는 뭐 남자가. 신청하신 곡 옛 하트의 3-4,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써니사이드의 도쿄 로맨스 모두가 준비해드리고요. 준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드릴게요.

0: 야, 우리 벌써 몇 년 됐지? 10년 넘었네.
1: 시간이 참 잘 가죠. 2시간 후딱 지나갔어요. 저는 아까 아이 냉면 시켜주면서 하나만 안 돼갖고 뚝배기 불고기를 시켰거든요. 후딱 먹고 병원 갔다가 올게요. 아마 사람이 많지 않으면 금방 오겠지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여유롭게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발라드 곡으로 쭉 걸어놨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곡이라서 지금 흐르는 곡은 아무튼의 28 여름밤이라는 곡과 아유 숨 차라 부천산다의 정신차려라는 곡으로 마무리는 할 거고요. 그 후에는 발라드 곡 일단 몇 곡? 한 50곡 정도 걸어놨어요. 네, 50곡 걸어놨지만 그 전에 오겠죠. 네, 일단 그 위에도 노래를 준비해놓은 노래들이 있어서 다른 건 다 지워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올 거예요. 이 노래들이 엄청 길어서 저는 밥 먹고 병원 갔다가 여러분들 신청곡 틀어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2시간 많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요. 참 심각하게 듣다가 야 우리 돈 잘 번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놓여 방금 전까지 걱정하던 애들 만나 벌써 부자라 야 우리 됐다

멘트로 말해줘야지 저 왔다고 아실까요? 저는 집에 왔어요. 병원 갔다가 주사도 맞고 약도 타갖고 와서 약도 먹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곡은 전해드릴게요.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신청곡 올려주시면 9시까지 신청곡 올려드릴 거니까 마감은 7시 반이나 8시쯤 예, 시간 봐서 9시까지 올려줄 수 있을 만큼 신청곡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을 먹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 주사를 바꿨더니 주사 맞는데 의사 선생님 말을 시켜갖고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서 아파 죽겠네요. 네, 여튼 노래는 쭉 이어드릴게요.

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a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줌선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뒤를 이어서 또 고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쪼록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감기 저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시네요. 예,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1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할까요? 자, 그럼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달리고 달려서 우리 신나게 가 볼까요?

내 마음을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올려주시고요. 신청곡 남겨주실 때 사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기만 해도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하신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눔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오셨어요?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좋죠. 조금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게 달려볼까요? 근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예, 여러분들 좀 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 되셨나요? 세 곡은 어제 준비한 노래입니다. 세 곡인데 네 곡입니다. 신곡은 패스입니다요. 요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하셨어요. 그럴까요? 달려볼까요? 예, 어제도 신나게 달렸는데 와, 시작부터 엄청났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주무시던 분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말이죠. 달려볼게요. 데니스 프로젝트입니다. 렛츠고!

와, 신나게 달렸습니다. 와, 진짜 숨차네요. 너무 달렸나? 아, 진짜 신나게 달렸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탄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 노래를 중간에 낑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올려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그나마 이게 첫 곡이니 망정이지 엔딩곡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님. 부산은 쌀쌀합니다. 비까지 내린 뒤라 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같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초반에 안 잡으면 독감으로 번집니다. 불금의 밤을 나님과 함께 함에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글사마님 반갑습니다. 제주도랑 그 아래쪽에는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어제. 부산은 춥군요. 한겨울에 가면은 부산이 되게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한겨울에나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춥다니까.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태댕의 걸 함께 하겠습니다. 필사마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글자 끄적여 봅니다. 하신 우리 하루 종일 우리 아이 보면서 힘들어 하시는 우리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저도 아이들이 터울이 없어요. 저희는 큰애랑 둘째랑 한 살 차이고 둘째랑 셋째랑 두 살 터울이라서 거의 뭐 쌍둥이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고만고만고만한 애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하나를 키우든 세 명을 키우든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함께 자리해주신 우리 정인이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들이랑 집 근처 마트 가고 야채 가게도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들이 오전잠은 이제 안 자는 듯하고 오후 1시쯤 자고 4시 넘어서 깼어요. 결국 못 가고 밥을 주었네요. 유아식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먹던지 오늘 세 번 다 잘 먹어 주었어요. 맛있었나 봅니다. 내일도 잘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내일 주말이에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 뵈어요. 저는 이유식 이런 거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젖병 떼면서 그냥 아이들이 뭐 이유식 이런 거를 떠나서 밥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잡곡밥, 콩밥, 잡곡밥에 콩 들어가 있는 그런 거를 먹였는데 너무 잘 먹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이유식 건너뛰고 그냥 밥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세 명 다. 그래서 그런가 큰 잔병질이 없었어요. 다 틀리겠지만 대신 먹는 거를 너무 잘 먹어서 아이들이 거의 뭐 저만큼 예 먹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이의 이별엔 후회만 남아 임가영의 억지 추억 트윈비의 기도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정인 엄마님 늘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아프지 마시고요.

예, 겨울 연가, 가을 동화. 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 노래가 뭐였더라, 뭐였더라 하는데 듣다 보니까 정일영 씨가 불렀던 노래를 예, 2MB가 리메이크한 노래네요. 너무 좋죠. 그때 그 시절 노래들 들어보면 다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요즘 드라마보다 예전 드라마가 전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지난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는 게 뭐지?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맨날 보면서 열혈 뭐죠? 열혈 들어가는 건 뭐지? 그거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너무 재밌어요. 검색을 해봐야 되나? 열혈 뭐지? 열혈 사제. 원 보고 있는데 투도 이제 볼 거예요. 아, 볼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진혁 씨의 노래도 찜해놔 가지고 볼게 너무 많아요. 요즘 것도 재미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몰아서 볼때뭐 바빠서 그렇다든가 뭐 어디 갔다 와서 바빴다든가 뭐 이럴 때 몰아서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몰아서 보기 하려고 안 보고 있는 게 많고 차라리 그냥 옛날 거 지나갔던 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장난의 우리 예 섹시한 예 우리 꽃미남님께서 우리 아연님 보고 섹시한 아연님이라고 했어요. 섹시한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꺄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점심 때 교회 모임이 있어서 모였다가 순대국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왔어요. 오후에는 강의도 여러 개 듣고 쉬었다가 룸메 언니랑 저녁으로 모듬 돈까스. 나도 돈까스 좋아하는데. 세트를 먹고 집앞 산책로를 걷다 온건안 비밀이요. 선선한 가을바람에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되면 걸어야겠습니다. 날씨 추우면 또못 걸으니까요. 내일은 주말입니다.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저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이 일본 가서 월요일 날 오거든요. 목요일 날 갔는데 왜 이렇게 하루가 긴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용실에 가서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려고 합니다. 맛난 점심도 먹고요. 긴 생머리인데 새치가 좀 보여요. 전체 염색하려고 합니다. 이쁘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녀님. 사랑합니다, 섹시한 아연님.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같이

하면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하라고 하면 제가 왜 어린이 프로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저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아 아연님이 부럽네요. 룸메 언니가 부럽고요. 예, 긴 생머리 흩날리면서 염색 예쁘게 잘하고 오시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연님의 신청곡이에요. 박혜원이 부르죠? 3.15.

예, 글루미 선데이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장날의 노래였죠. 사막 한가운데서 함께 하셨고요. 장혜진의 키 작은 하늘, 그리고 KWER의 눈물 참기,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롱타임 노씨. 잠시 조글다가 알람을 놓치고 곤장 비타민 입장과 동시에 뭔가 잘못되었던 느낌을 받았죠. 뺀질거리다 잘린 건가? 아니면 나만 다른 공간인가? 분명히 11시 방송 따브로 체크했는데 아무튼 무지한 저의 실수. 오늘은 두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돌콩입니다요. 오늘은 현장 사무실에 안전교육장에 쓰던 최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떼어 장착했습니다요. 어쩔 수 없이 노동방송으로 지정했죠. 이상 이틀째 일가 보고 끝입니다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어제 우리 돌콩님 안 보여서 많이 허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만나네요. 예, 아 우리 돌콩님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 했을 것 같아요. 자면서도 막 그 자판 두들기듯이 손가락이 막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습이 아른아른 거릴 정도로 오늘 열심히 예 두들기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예, 차가을이 부르는 이렇게 멋진 밤에 이민석의 평범한 날, 써니사이드의 봄의 편지까지 함께 할게요.

이젠 좀 궁금해졌어.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네 욕심이 널 흔들까봐 겁이 나. 그럴 용기조차도 없으면서 그래서 연락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픈가봐 나 계속 널 쓰다듬고 다시 지우는 일. 또다시 암스.

요즘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 철님. 예, 노래하는 기억 수집가의 노래죠. 내 세상의 전부, 산들의 너는 계절처럼 멀어져가네. 서인국의 철님이 난이를 부른다. 이렇게 세곡 주셨어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아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이죠. CRDO 아이3님인가요? 세 곡의 희망곡 주셨는데 한 곡은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오단의 노래 무엇이든 해낼 당신에게. 이 곡은 음원 사이트에 없어서 제가 전해드릴 수도 없고요.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이창섭의 그래 늘 그랬듯 언제나 이렇게 두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 뵙는데 시간 되실 때마다 자주자주 하늘호수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두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갔어요. 후다닥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시간을 잘못 봤나? 할 만큼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많이 많이 행복하고 에너지 듬뿍 받아서 갑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요. 지금까지 하나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톱 내려갈게요. 조성학이 부르는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Yeah.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